0: 와 날씨
1: 장난, 와,
0: 장난 아닙니다.
2: 덥다.
3: 오늘 폭염주.
1: 와. 오.
3: 오? 교동
1: 장독대마을.
0: 와 장독대가 진짜 많다. 오 장냄새.
1: 와. 와. 여기 진짜 와 좋다. 저 장 되게 좋아하는데.
3: 오늘 제철 식재료 뭡니까?
4: 오늘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.
3: 주인공이요?
4: 다 같이 불러주시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
3: 자 제철 식재료 나와주세요.
1: 안녕하세요. 오. 와 너무 풋풋해.
0: 귀엽다.
1: 어머.
0: 야.
3: 어 이쪽 오세요. 이쪽 오세요. 아 이쪽으로. 아. 자 오늘 제철 식재료는 바로 포천 토마토입니다.
1: 토마토. 아.
5: 포천에 밤과 낮에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. 소경 재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토마토 당도가 상당히 높고 맛있습니다.
0: 맛있겠다.
3: 근데 좀 먹어봐도 될까요?
1: 아, 와 진짜 오. 신선해. 저 꼭지 봐봐.
0: 와.
1: 야.
0: 와. 진짜 맛있어.
3: 갓단 토마토 향이 좋아.
0: 꼭지의 향이 되게 좋아.
1: 먹어요.
3: 오 달다. 아니 그러더나 그 내부는 어떤 분들이에요?
6: 저희는 경기대학교 조리학과의 공사 동아리 체험회 회장 김수영입니다.
3: 아, 회장님 왜 이렇게 떠세요? 회장 맞아요?
0: 긴장하신 것 같은데? 네,
3: 조리학과 학생들이에요. 와 그렇구나.
0: 저는 참고로 그 떨어졌었습니다. 경기도 지원했다.
3: 아, 아.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.
0: 용착이 높다.
3: 높다.
0: 나보다 훨씬 재능이 많은
3: 분이다. 많다. 알겠습니다.
0: 나중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셰프가 될 거라고.
3: 아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봉사를 오신 거예요, 그러면은?
6: 네, 봉사하러 왔습니다.
3: 봉사하러.
7: 혹시 저희 티셔츠에 적힌 글자가 보이시나요?
3: 농심천심?
0: 농심천심.
7: 네, 저희는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인데요. 저희 재능 나는 활동 중 하나인 요리봉사를 하러 포천 장독대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. 아~

0: 사는 학생분들 두 명, 셰프님들 두 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. 아. 토마토 요리 대결 세트를 드립니다.
1: 토마토 요리 대결? 그럼 어떻게 팀을 짜야 될까요, 저희가?
2: 그래서 팀 결정전을 진행을 할 건데, 학생들이 토마토를 활용한 에피타이저 요리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. 아. 셰프님들 선택으로 팀원이 결정되게 됩니다.
1: 오, 좋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요리 과정도 좀 지켜보고, 그리고 이제 맛도 보면서 팀원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팀을 좀 짭시다. 이렇게 이미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부부팀이랑
3: 내일부터 처음이에요.
4: 오랜만에 처음이야. 근데
1: 처음인가 보죠?
4: 네. 한 거 같지만
1: 어? 저는 한 거 같지?
3: 한 거 같죠.
1: 어, 그럼 좋습니다. 그러면은 네, 딱 이렇게. 부부팀과 우리 형제팀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.
3: 네.
1: 팀에 들어서 좀 괜찮죠 이제?
3: 네. 아,
1: 너무 더웠죠 오늘. 제가 형님들 이름도 안 물어봤다. 아. 이름이 어떻게 돼요?
0: 저 김수형이라고 합니다.
1: 김수형.
5: 수형 회장님. 부회장 배우 민정률.
1: 아, 부회장. 아, 부회장. 아, 뭔가 회장에서 어울린다. 우리 회장님이, 회장님 맞아요?
0: 네, 맞아요.
1: 맞아요?
0: 긴장을 많이 했어요. 네.
5: 저는 김주선이라고 합니다.
3: 주선.
1: 김주선 학생.
6: 차은성이.
1: 예?
6: 차은성.
0: 아, 차은성.
3: 아, 이거 되게
1: 멋있네. 아, 성씨가 특별한 나 되게 부럽더라. 부럽지 않아? 난 그냥 특이한 성씨 난 너무 부러운데.
6: 어떤 요리들 잘하세요?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순두부찌개 만들어 먹는 거 같아요.
1: 순두부찌개 집에서. 참 나만의 어떤 팁이 있다.
6: 치즈도 들어가고.
1: 치즈?
6: 넣으면 진짜 맛있어.
1: 오, 치즈 맛있지. 최다, 최다.
6: 응.
1: 아, 맛있다니까. 내가 늘 얘기했어.
3: 아, 자료하면 나가는 거 작년, 아, 지난번 거?
7: 자,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 킥이 하나 들어가죠. 치즈입니다. 우와. 이 슬라이스 치즈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어울려요. 된장찌개에다가 꼭 여러분도 치즈를 좀 풀어보세요.
1: 모든 찌개에 치즈를 넣었으면 좋겠어. 치즈찌개, 된장찌개, 다 어울려.
8: 찌개가 아니라 치즈네, 치즈. 찌개가 아니고 치즈.
1: 앞으로 계속 이 얘기, 이런 얘기 들어요.
8: 집에 가면 웃긴 얘기.
1: 민정 부회장님, 잘합니다.
5: 저는 마늘보쌈 잘합니다.
3: 오, 마늘보쌈.
1: 어, 마늘보쌈.
5: 저는 집반찬 같은 거.
3: 제일 강하다, 강하다.
8: 손맛이 아, 제일 중요한 거.
1: 목적이 찐이네, 보니까. 반찬을 잘한다는 건 끝난 거지. 그게 무슨 요리지?
0: 나는 잘하는 요리는
1: 없어요?
0: 없는 거.
1: 잘하는 요리 없어요.
0: 어떻게 회장이 된 거예요?
1: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높은 학번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?
0: 자신감이 없어요, 사실.
1: 아, 자신감이 없어요.
0: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녀요.
1: 그럴 수 있어요.
0: 그게 찬 거야. 그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음식의 맛을 따라가게 돼요. 하다 보면.
1: 그치.
0: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두부찌개 반찬에 보쌈 딱 차려놓고
1: 아, 우리 그렇게
0: 우리 회장님 딱 먹으면 그런 회장님 딱 평가하는 거야.
1: 그러니까
8: 여기 있는 셰프님하고 작가님 중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?
5: 저는 희윤 셰프님. 오~ 존경하는 마음에 한식 셰프님
9: 영원히까요.
0: 열심히 하세요, 지금.
9: 저 희은 셰프님.
1: 오! 야, 아, 진짜
9: 웃겨. 아, 저도 한식 좋아하다 보니까. 흑백요리사하고.
1: 아.
9: 또 멋있어가지고.
3: 아, 그래요? 아.
1: 근데 다 나왔는데, 그지? 자, 또 나온 사람 있는데. 자, 혹시 어떤 셰프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?
9: 저는, 깜님.
1: 어울려요?
9: 네.
1: 아, 저를 왜 써?
9: 아니, 그 냉골을 종종 그 덮친 거 삼아서 했는데 어, 네. 그, 너무 기발하게 요리를 하시네요.
1: 기발, 저는 기발 요리를 해야지만 살아남아요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지금 꽤 나온 냉골 나온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. 회장님 솔직히 누굴 제일 좀 보고 싶었어요?
0: 저도
1: 왜요? 왜 그럴까요?
8: 아무래도 냉골을 어렸을 때 가고 했던 것
1: 같아요. 형 어디 갔어? 앉아.
0: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.
8: 이제 빨리 나가면
1: 되지.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도 이제 구슬 대첩에 부회를 같이 해야 됩니다. 대첩 친밀감이 좀 쌓인 것 같아요. 어때요?
5: 쌓인 것 같습니다.
1: 회장님은 좀 많이 덜쌓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
0: 네,
1: 괜찮아요? 네, 괜찮습니다. 지금 2 곱하기 3이 몇이에요?
0: 6입니다.
1: 아, 됐어. 오케이. 아, 좋아요.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요리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3: 아, 너무 기대됩니다.
10: 축하드립니다.

0: 자, 양쪽 팀 그러면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 회장팀.
1: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하나, 둘, 셋.
2: 토마토의 바네칩.
0: 아니, 회장님, 한 번만 더. 왜냐면은, 이렇게 울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? 자, 활짝 웃으면서. 다시 한 번. 자, 기분 좋게. 자, 시작해 볼까요?
1: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하나, 둘, 셋. 토마토의 바네칩입니다.
0: 아, 좋아요. 아, 얼마나 좋아.